비 토시 리슈데나 포라 대상 제제된 바리 대외 나조 두진자 초외체 랑제 강시 리브라 지산제나 포와 대상제나 좌진자와 핀바 침보에 바리

0: Bejong Longchen Yenchen Li Kongja Kangke Longchen Ni Dada Bejong Sanju Nyamra Lechen Hyojian
1: Bejong Longchen Yenchen Li Kongja Kangke Longchen Ni Dada Bejong Sanju Nyamra Lechen Hyojian
2: Sengelengje Kongkhamzong Tereng Na Benda Dunpi Tsi Ni Shanda Jipi Tsi Kyobya Reza Pasang Re
3: 天地连前的居住农村组合呢让中介老人当向人工匠进度就为利益了古巴的动物人的我将托住阿妈些永远给天下阳配送措所请别过当让中介我在店里开了批准罗局罗让协比使用动我一共给您前把开了计划件这就是从头从里开了了我在提着夹手协比过了
2: 让兄弟的旅程人从给聚一把大马的个数据旅程人从给周边部落当别个马的大脚所进人都是咋咋当初步黑心杀对旅程别娘子这个人文别过了别让兄弟的旅程里批计促进各当别头起来开往当来日开来开个杀对旅程里不到公平周围老人家冷不催也批别过了
3: 也在中间接中文那边人力有个对称该局个把我做别过所有局一行了连清洁农村一场能进入我军人过也不走军情也不多拉得了些让中间老人东乡人我将来给了国别动员人的我将见到你妈子军心跟那个用平松措施送你老人东乡人一原将我为你送一把动
2: Dalo legi tar mutu kwerik tonde, juin yin kang chit gyuduk tamni, shenkam legba tong, yun jong shepi penri ngumbara shajin bari, kiamla di korja sanju senro. Lhasa tongjir tenguan chu, nyangzhen po yi nasu kui nipara rendebsu senyin serpui rabdu jenyo. Nazo wa tsirin peishi jia sagui bari, nga tongma ndagar yung kip sha tete rendo. Nyedo nyek zanyi loni tabara, hingzuk nasu sheyo jing. ngancu rongyi ji migri la jiri shiba xin zi xin daba tong, qio tong wa da xiong ji xiebi zi xin xisar yapu xiong du jie sungba ri. Dalo lor tong xiang ri ngu jiang legi la dar xie gip, zhang ar tong tenpa zui tobi sen xin sebo tabi ba ri. Lor tong xiong ri ngu jiang legi nyang zhen po yi na kui nipi gen kuro wa, jiang ba nda wa yi.
4: Zui di gmin do xia ni da gip ri nga zi xi ngancu di yore. Da duks mikse gi da 징예수다 근데 둘이야 믹스에가 다가 있는 망고시오 지싱리 근데 망고 답치 둘이야 아니 들려 속자 망고 그랬다 전화 모세로야 레고요레 다도 샤산데로 그리들이야 직거래 도나로 제제 과야 되 마르슈 체시
2: 랑유 젠준싱 데브 조르 인제 바동 초 야본 젠바 신의 서브리 제제 자든 예종 녀외 로 니노 로르 동숑로 응어장 젠도 조위 레기라 나유 제 멍기토 감동동 생긴 서버 효과소 답이 바리 너로 뉘인 강 체규룩 담니 로르동 형리 시간 배지 레스동지 바리 다지취 대진 종제 나크 동보로 너로 신다 손바로 효과 담니 그 공제 뒤기라 뭐 팅은 나오이 뉘인 링 매비 동차 공유 바리 로르동 형로 뭐장 젠도 조위 레기 다지취 대진 종제 나크 동보 겐코와 트린 최전지 난초 닝트 나종니 자와 템바동 템바동 롱고 토핑 사주 효와라 응고 뇌된 토비 효동강 납자 쩨가 논진 시에 계속 말이 롱아이 농크 콩터 탕힌동 효바 라처소 뉘행 내가 쫄하다 비바리 다지 준 날이 자동 주제 레지비 사괴바라 뉘행 대바라 콩바 잡아 낭행 도난 캠보시에 그지 위에 계속 말이 다지 주 랑종 통공동 날이 자동 주제 주랑 연바 이다 라지 nganzui kui gong tere gong wo bar sum la yi ni gong tu chun rinju zuo xie ni sa ju xio ju ra dengo xie ba tong. Ba tu lo ju rin juin xing tab yu ba, wo tu mang chi wa xiu ba tab yu. Tab xin danda xie ni juin xing deb lu na, mi ka tadu nze po tong kui tere song xiong tewe le ba top chi yin xie sung ba ri. Rang jung jia lo ra tong xiong ru ngo jang jian du jo wi le yir, jang ju nam zhang la kui dek tong ni, yer gun tuan xie cong ma ngo ting ting dun jo wa xie yu ba ri. Dengi rikweta dajia ngon ting-ting dun jorwebi, shenkam gogsong tong rintang tordong ka satun yongchui songke jik doyo bari. Rangshong jong nali dakib kyargui himyu kong ka torim laza kemowa. Wei Xingji, dalo loro tong xiongror hingzuk naso xibi namrang no, zoo hyukba tong, kamdong, senying serpo, dardong so tabiyo, 军心跟那个娘是亚伯谢玉比，老了当乡人，先看我为亚都送药。三星人代表呢，杀绝了出去追钱人。军心人民娘是觉得比老了当乡人，先按那么容易我为平送超速送活动，先看可用我为来速送药接送把人。
1: 大家来看那边来出了，现在军人里让中间我咋点呢？克里帕金卓就了若让一笔西贡当，我看给两千吧。克里接我接，这就是匆匆的。忙我独脚去，俺呢想把当帕金卓接，赶紧死我出去呢。克里帮助了，我再提接，也去了些把事。让兄弟单位我咋用的看给主任员吧，王建峰给中央给别了农委，没事的再用给我再细菌。皮靴也不黑脱，起来就立起，跟人对脸，起来帮助着拍肩着就着，我在听见一个军音去送一把钱。一个八月多，军用着起来的每个节从头蹲着拉油烟，在用当我看眼里清白，起来节后夜云南军用节把这当这推一边都不嫌重要。起来从这当电影。新年当人年有个所当着位，从家的西部没得，拿了牌匾，忙我独脚出街，滚过公园。我咋当？看的清白卡的，使用我是三年团里的长辈，一段我不团结当，开来了平平西九处，我有了西部马子，接了几点街，忙我独脚提街，刚拿了四只日一把当，枪器没去把出街，那段他就黑的，我只开来了平白准备下雨的，拿了明白西月。别用我看马钢材料公司没给钱，我咋不也去接新人员吧？你妈承认给？我这两个呢，开了半桌了下雨，着急的人。别用我看给，让着拍这东西对我了都不满意。啥推起的我在村里拍这东西，我在下雨，哭着的想你。我在村里啥推当下雨立住黑的，开了拍这车间，忙我独脚给员工着推，你别黑你，半桌间难闻。我说拍我手就阴气也有把事。从这头几对门大鬼点娘人忙不起来跟人家压月饼。我说手举起是兄弟开了拍这东西凭这所就我妈子。春日西边从家的电波堂春女家皮拍这牛不用就凉偏把春月。新春牛就马刚才有公司诺点不一些年的无间龙气开得了开月来月结果给春呢。起来一档，我看我了，把这些就了，带点正月。我在前边没退，让月就起来了，家乡的习俗七十多年，起来急忙我了，都叫西边，那学四句弱月。俺这个给当真些呢，我咋别学也不学的。起来拍这档，三年半就拍这动作，求你给他偏把腿吧，一句一句送一把钱。
2: 那个李孔奶奶就别说了，让兄将这旅长人所给教育把动。每日水军旅长人所给装备，保留日间人都查查无误先行员，平方保罗洞下坠保罗人都各处八洞，西八洞北面节拉在保罗人都用各处员，将用节社区卡个旅长把那人人做呢，人都咋找不着，让你这浪吹人当我把写一把的，现在就说你这阿着，跟你将用节旅长人所给平方保罗人都各处八洞。西巴东北美籍草皮对上当北人都我出巴东，人都接地水一种，初中你那个月，拉萨东一个在村里拍皮，他们若干个绿色班人人做呢，对于年初跟人都闹休就来，人都写死了，我们在年头热皮经过呢，平方玻璃在那我们有，平方玻璃若干他们若干个什么，赵州穷个，人过当不了，拉萨若干东开凶，但是在那月前我们脱把凶。结果得了盲肠病呢，盲用着旅用做成铁路工具，日外月结送把这。平方玻璃人出推门入家个入门，于红为个。人车拆迁呢，新建人民人都闹休就行为，还将搞不凶。俺就让咱月车我们就用，人出入家了，准备送包托就日外月结。

0: Negev li na ta sos pama ini re, ta sos lodo ini le, andres pema di tuan tukum duwa.
1: Re, re.
0: Andre chiji ta, kali mambu us jia, tomi sandi ma jia pcha ji, gyun kyang duwa ta, chadi ki tuan it, chana yagu yasa re sanga ji che, toman tati patu yang la ta, lega jik rang la shuk jab duwa.
1: Re.
0: Di yang ta, rang soso liya di, sem ting tiba ta, shuk sor ta, andre shiu yabi nama shito, ane gena ra, chun chun ni, lota chemo gablu ya rang su su ta nge lakwa nyele te je kimsang li na la penpa ta ani shenpa li ya penpa di drosa ya ki mien dachi mien drosa mdo ba rang su su chung chung gablu sin da lo jen paru di lega kane kane rasi chanyo ya lo bjong ta tini shenpa naa li ne re ani mi kane rasi na gila ra
1: tangdo nga tinte sanyo ta lo bjong gena cha sha su na nga zo ngay papay ngay na cha sha su na chilo la to si yungguwa saka tu uriba an amay ngay na cha sha su na shinka tabiya ta laga mangpo chiyo ariba di indiyo zana nga lupchung kaya tiba peti sabbin bata anjima sindiyo ngay su chok diyo zana nga lupta khaji peti tiba lupta anjimbo chilo tsema si tinte chika tu
0: uriba
1: nga ray ngay na cha su na maa lam si susu chimzana lo susu ama dis lega chunjun jilemene antinde cheroje antde lo chunjun chaba lega chabu sida chidong mare ba
0: lo
1: dinde che ne ma ngara turin lo tra lindu zene angal lo te ba job des dinde sindu zene an ne du nga zo bab da ama dinde sinu ta nga chilo la te ba chung chunjun dinde ja ga rog men ro si du zene an nga zo bab ka se bu zene dinde su man ro tanda ne china 아니 보고 총샤제 엔 북초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도가 그냥 먼저 야 하면 근데 스타 개요 말이 그런 마투스 치료를 당제셔 상황 식을 했는데 식도가 근데 뒤에 되잖아. 나 당도 하사용이 내 배식 쓰는 것도 디카레 졸하사용 하사용 되서 안가 뒤 속을 털지 전에 고문 뒤지 통하면 돼요. 돈 잠이 좀 이제 로테 봐. 디디 인디잖아. 아니 디디 디카레 릴리다 요 말 봐. 시즌을 하서 봐. 안 가서 디카레 모레나한테 제용 뜻이 다 달았지다. 네 아메 체크해 봐. 안 아래 속이나 요 거든 통하면도 요 말 봐. 디디 인디잔 디디 안 가서 안 당도 들으용. 너는 내 카르스. 너 로타 인디기 디카르스. 비구 진지 디키 봐. 안 디키 디잖아. 안 님들 저 추즈 시바절럽 되잖아. 디 촘레나 친디바 근수라다 디바 디 조츠라 녀가치 공티보든데 안디 녀제 고무딜라 이 정강 다다 미망부 찰대야면도 게 녀지 공대제데 진짜 고른 이슈제제데 안 도시디잖아 아니 미니베딜라 차가나 저 차가나다 디바 레군카나 안디 이제 송가도디 도스도스 진유
0: 디 제고야 좀 생소 그래
1: 디 치야 좀 생 당도데 가면서 안 나라 총 다 춘준 딘데르 봐. 디치 디잔 조 디디 섬 섬는 난 베팅 앵유 디주사 섬 섬시라메 조 디카레스 나타나 놀롭전한 디디 만지 솔롭다 장르 봐. 지 전에 칸롭다 달롭다 파달 지 전에 제 쯤다 야면 롭종 고르면도 심바 계셔야 뭐. 응아래서 뭐 마치 조나요. 니 지조 디나 미 컨트 컨트 두게. 아 미 링게 페지라나 잡조싱 rinke yaan raan tiba loo la maa chinpe sota an tinte kanchung tinte chekriba an di tre du zane shine ngare samta jizwa dii kyan la soso gyabkyo chinke mi ngunay chane hajaan ki nyung nyung chingba zi chane ta tiba soso pe di yaagu mendu da tinte inje sikyan changriba an di du zane an kungsaan rin tinte tinte cheche an kanchi tila soso pe di shibu shingi
0: kyunso payuli na ta 김상 망치기 부부 나느냐 아니 보모로 됐다는 걸 생도와
1: 아 예
0: 근데 녹수여시 여자 아니 장기 파만 얘기하디 믹스해지지랑 우리 단독로다 땅야기 좀 제안서다 간절하시래 단독 조지들 봐 총세리 있는데 등면이 있나라다 김상 망치 미마스 용바시라 요말 봐
1: 아 예
0: 근데 제잔디 김상이야 굉장히 쉬고 책을 봐
1: 아 예
0: 근데 신자 아니 장기 파만 얘기 됐어 단두 장한체 아니 라나 그 부 단두 돈베 숨이요 봐.
1: 숨.
0: 숨자 안 될로 됐다야. 도슈 소르다. 근데 지 근데 연구나.
1: 타팅 난 접하면 엄마 안 가서 롭다 주드네.
2: ཁྱི ཕྱད མམ དང ཉམ ཆུ ནང བར ཕེབས དང འདི གར ཁྱི ཕྱི རྒྱུད པའི ཤུལ ལམ རིང མོ ངོམས སེ གར དེ ཞིག བསྐྲུན ཡོད

0: 다 골이 찬지자라 사거 찌지라 루딘주
1: 이 람보라 사든바 까나 찌지야 로토도
0: 베젠 로토
1: 베젠 로튜린치
2: 세케나 바초 콘캄사 다다네 베조 롱테님 테레 콘 칸키 롱테체 부조 로토 쇼치 투수리 히암라 부우랑 조조 메츠카 나브레카치 힘조 소이 좀레 나위 부우제 로토라 예존네 부우 메타 루 다와 듬피 다피타 자카 칩조 콘 툰도디 체쇼리 로자 히랑네
3: 지지 딩코 위 뛰어라자 바 조케 조 인다 협바 면지 냐와 양고 응은조 생기 참 제티 뛰엔타 메포 치다 중와 치고 시어 루가 나창아니 랑디 우토 뛰엔소 샤기차 세바중시

하두증 가지하야 가라마고야 언저 거지 깊이야 무라오야 하다저 주반비야 독지보야 사성친린조야 잔도보야 마저샤발라야 간지보야 고자마정조야 테니보야 한용통자마요야 산딘지보야 상어마히나야 더카지오야 열디사자나야 차글롱오야 베마융가라리야 도라오야 하디지

0: 메션은 전어당 채소라 뇌지 동기자 뉴스룸이 경귀 유예
1: 메션 응고 시즌아 난조 겐다 윤선지 야근 등지 메브라 이자 난귀비 샤와 가이킴부히
0: 남아다 로닝 칸소 모조 좀뒤 체서 미치 하위 조진 주지 제조 시무롱
1: 난진이 장찬지 로귀 강슝도 팀이초라 사자강슝도 메카소무초 다동 지소당기니 차라 재미켜

0: ngazu yubup da dune rigu ji lingchen zong la zongjik la siju jik denbe da zongjik la leri jik kongbe dongwa kya zu zhem ju se gu da rigu ji lingchen zong ni ki kongbe dong yu nyam jun la gu de dongwa je ki thone tun le ji dik bu da chen je sa du ji tun gong nyam ju che yue je ju yu ri zu zhong le nam zhang rin bu ru che de zhe jiang ki che ji lam su le yu ting e jik de jing ni sum de jik la gyu ru ba da xing jin da 태도 챔바다 벤조 똑진종 슝공 길에서 망도 땅와 괴구 치든도 제대 되지기 지류 티베 종다 초용기 차조르기 로교르 냠내레 된베유 주조 총기의 커정추니 대난기 직지 浙江 신진 주조 총기의 커정추기 주장 슌바 정한키 안주 카즈괴도수 탁주 지급받니 수준 튼례 지교르 차주 대시 신진기 벤조다 체진젠 팅소 챔베 만조로 로람 체데 퇴내기 뷰제 토동다 림불라 꾸디당왔다 한조이 유한다 림빙키 님구 요록레 체유되테 첸제사 되기 시디 누바 체로 당왔다 토롭기야 만조다 냠도 사뜨 추타칸 주베 심주 서비기 누바 체로 친유 로교 지덥 대다기 강내 세와마세 등도 순수장 폐발의 교류 지주유 종공 바르다 사공 바다 디젠 바르지 튼주르 람수 수십 체비 거정기 외로 록진 치수다 교지 서비스와기 튼례 공배 당회 대제기 지류 티베 종기 민도 튼바마세 浙江 신진기 소례 종 친비 최수양 최유 리주제네 서구기 해바 총도 동화다 퇴종수 浙江기 레시 치동 균등아 딩서도 단데 총습 공배기 능의 교수 규비 치신유 리수이 총기의 진윤 종기 박립 세강기 서브제토기 팁스 제제 창매 총라식 춘기유 팔리 세마티니 콜라시비 계급의 서구 주주라 종톱듄니 진윤기 총습기 요구 촉지 공배 당회 림부토 규발의 총유 浙江 신진 리수이 총기의 진윤 종 신뢰 총습주 진윤 팔리 세메 뷰다 십슈 디네 기조린 赵家明기 안주 팔리 세마직 튜네 거식을 이와치유 노동주 기재 딥수다 무제 간부 레뉴인 체규 겐코르바다 쿤홍 총수 조보 초딥수 치바 윤고 총수 팔리 식더블 레뉴인 체규 겐코르바 바이잔 총수 팔리 십수 락제 토바제 유베 창매 상제 스브리다 촉지 공배 용화 체신유 지주유 요구 촉지기 레시 체동나 꾸디 딩섭 당회 팅에 총조제 냠신기 공비 돕쇼기 각결에 최대 칠레 레그 지도블라 띠네 총습기 튜네 당부다 니바 숨버제 냠제 공비 띵섭 용마라 그디 테뷰 진윤기 바세 튜네기 총대다 상람 좁게다 총조 니길하 직도 제유받다 대신부 칭아하 버바르 용마라 니제 토뷰 浙江 신진 리수이 총계의 진윤 종 동방 총 신선도 총주 유미 왕리분기 총결 난기 쉰기 망부식 퍼유도 로데 망녀를 중간다 십중소기 레군예르베 파리 세교태야 유구외린 집에 남자식라 교류 안주 정김기 권남도 레가르 조토베 하장 야부도 지주유 민가르 저장기 유구 촉지 개경업주 하점 공배 당왔다 대다 총조 나동 숨길하라 캡데 총집 튜네기 박립대 체제를 동신유 달류로대도 유소를 띠네 축조용어 집에 퇴내기 제다 시비 미치 축경업 중어지 레슈 용어라 그리 토봤다 싱바라 고르 통주로 니게 둔주 이 용법 판응용어 제유 浙江 신진 신뢰 종습 등기 군진 리잉빈기 안주 예예 탑주라 따라 딩습 치봤다 멍주라 띠네 총진다 유다라 냠제 제기 리우숨 리바라 좀신유 레 무튜 종종기 그지 뉴바 체로 동왔다 유소를 띠네 축교다 캔덴 튜네 진부 주의 튜네 갸소비 집에 자주 림주라 따라 제대 종계다 종대기 멍시 직제 총습도 누싱다 캡기 투부 자주 인시 주의 튜몽 조교를 기배된 교조 용 제대 롱아 하점 송준 浙江기 유기 마대기 교주라 따다 해바 진부 숨 균두 지중도 당유 신용기 종계다 종습기 종미 용법기 더교를 해바대 직사 구총리 직사기에 직파라 충도 침받다 로죽숨 뒤마라 충도 좁에 남바 균균 톱대 벤조 신진 침부추 해바 충슈 대리 교류유 달류로대도 신진용기 종습기 종민미리 찬용 꾀주 초배 용법대 고로 니지 된동 앞겨 업중행어 쓴대 퇴중벌에 계좌 축유 浙江省警 孔北的局局无人机当局孔明黄红红旗。俺最直接说起习近平给俺局以了电波龙念头，推蒙出局我了了的，俺了出大车局了规定动了的，杀掉的规矩的，吞了几局了电梯，几座军路的旁立，切记起来速动了的，推蒙出局的俺部门是三面接把了杀电头的切记，孔北的中介机，没特别忙完了，偏把头发切局因。你同孙局谈不了那个。
1: 部队空白机、天猛出局的北端区组长级别的，他就任性级别的调派起的，现在吃呢。制作人罗听了讲解孙杨电白白的，我们出版专人吃就引起教育。这个来困难，别问那句。在九三年，也是一个抗战军的兄弟抗起，龙安参军的部国组被决定作为孙军的营长，从头入团人不操心。军抗苦又不，只有跟苦路费。 龙安参军的别国组别落了，让这些军抗苦又给部队军前没办了，来肃清不谈，明确做好了来军我先军一把，我就难运。他来到我堂部内准备办了，借用的PM23的车队我部参军卡车推送来米加班出席马日，为客接待陈军接洽呢，恰在这些出团陈军你先不谈，那么些来别人唱起多少次，推送来这些呢送团陈军股拍一把谁。 三月初，日塘部内孙北牌的区部在西北的车牌，全国的都是，加上加上全州团城中啊，新北的推送来，加上呢，二团城中西牌一把谁？忙做你张皮，初中这些包做那天冲动拉怎么？拆解的举用全州的各地当天，这些团没去初中给区部在，没去人一把的那就军用都有。军抗苦又部部长黄润秋喜。 俺村军用的耐力开心，村里团团来，这么大的白做军用车就团结起来，白做国军去搞住了，军团团顶上俺规定动了团。军抗苦又给部队军用的起来所做就是规定当地，迷茫茫错的，这边中国组织车牌偏执，错了头发七星雨。你同孙军哥借用的 PM23的一卡车，米加班出席马日，为客你说这对面新北车就团。 区苦油团、区军抗级部队区都是一名菜，加上解决天安派的动画。新建重组车间及苦油军用立柱棋盘，重视的作为组织军用器材，加上团结新旧的规定动画在前提奠定。俺重视的面对苦油历史演习教育。他来落地图，借用的都是老给老东在的松花，都是在他妈的加上俺出来买我穷学。军抗苦油部部长宣判李高义。 龙安参军的百姓，他部队的进步团休息年村进前的女军团所来，针对军人重建团重新组装所，昨天提供的帮每天用配件来当月解决不是。当个所进组建把草村，让一起俺技术龙岗前部团建就送不把这么大的车的，让一起克隆给部队我先退步来所组建的固定单元。军抗苦又部部长宣判，徐必就义，明儿。 让一起龙岗前部团建组西北的热锅沙白克隆部队军队历史动画采取全新脚步的缩写一百趟，昨天托体外托瓦团体外耐力开发体外参战团部用具的修改内，这区域的重送团四川团重庆社会新疆给乌鲁木齐团昌吉适合在撒控街修炼教育的撒控所在的每天昨天撒控了巧用的教用车就团，可以日一团人心各地当外局。
0: 克隆给部队撒控，用手力举了用瓦车就行了。昨天来这一趟，铁矿、路基界、军用团、总部运动器械、汽车动画团，昨天采取卡机、区块团、列车轻步卡机、拉达的车就行一些，就不是。这个雷公那边问你出，来这那么长开进卡机的组装台，记者就说明，拆解人心的卡在层次数里边，别有的制作，部队空白了，归属人心，定数切入单元。 越刚好，可不轻别看见来这做不得，狮子羊追狼那么长了，记者就说明，组装铁批的不穷有。那么长的村镇人心的来这一边，狮子羊三千的，刚才学的出皮的，三千的初定高巴德不，先说差别，新路的顶多年的，住宿阿来立柱平的，基地的二准备，那个追狼的，提醒三百，加大做不足够的，猛些订阅。 狮子羊追狼的人在了，今日送去送我怎么约不得？南都、广州、南宁各出行，下都、东莞、虎门的沙田充电泥巴的立即有。月光二三进的，深中追狼你准新别结束，他的准新别是。

0: 제베 제수 두놈 랑게 샤규기 마주 두놈 데베 이정 서지수 긴제 톱데 장소다 대신 지주규기 두놈 조장다 제규르 조장 길에 망보로 마코르규 직조 제단 내부시수 메고 코규 비리기 제장 제린 수다다 직제라 균슈베 레드유소 디베 남장 지지르 딱제 세부치에데 지두 된장한 샤동 톱규 개린 체규지 시간 요주 장람니 계급지 투윤 징징기 장람 차베 차르규기 슝게 체게 뉴주 장람 춘네 바도네 하이코 파르기 줄람다 징군 줄람기 접식해 진식 인신 사도 준비 장람 조베 징제라 지리 갸다 둔주 튠지 좀 여봤다 추주제 뉴제라 지리 숨경업주 최고 제유 장람 샤동 토베지 시안에 안강 파르기 장람 코르규 집에 뒤주대 단대 추주 숨네 추주 찍기는 준도 통도 친데 관종 총계리 교조다 산류 침부지구의 와르기 조교 투주 통도 숙진 조교지 제주유
1: 디그 레코네 비웨네 추 니세 듀마라 河南土 균퉁안 차자르 버바타 룸부 침부 당외 넘시된 유징 둔주 튠부르 티니 각제 투삼소레 유베 산에 티케 쳇더 망부 송디 뉴슈 유구 신앙기 키추 상바타 로리 용베 레튜 줍시유 세 조섬님 교고 메 초조 주바라 河南平顶山重地保丰总南殿重地火神庙重地新南坦木克的气球相继起出借起出气为内属出天北雷军母体主品学火神庙重地当支部以书记牛亚南起三桂白的重地欧东区国西丹天有不奥地气球测气为内属新南给罗道有人区南帮所媒体北起出大落了天气学 Chudin chukuru nishul hazam jikzu chie to, chungmita duri di kimdu chimbu yunche mepara xingnan ki kiju chiri byushan chixin yue chie ju yu. Pingdinshan chungkira xingle tan chungsib chu xingle la zi uchin xu wei ming ki. Xingge na kiju gyakyun ti chungkira yongge dunju ji gyakyun ki gyacha chik sun yu. Mingara chungki yongki kiju xiangbe bunga chikdon chukke sumchu jikzu chie ne yu bungo dun ta yurju xiangwa jie chie di nini na kiju kyun yong ne xiang ca wa zunri chie kyu hii xie sung yu ba shi.
0: Diga le gong nian bebe ni cu, sa gui bara ji ju gong sum cu ju to dam ju ne xido chung wa da, nian do ni shu zi zhu liu dawa gie be cei juk sum nian ki, chu zu le gu da gama xip ju yi pa ra, gong sum dine gu ne o zhen chie be ngun so chang bu ro dun tong ju ru jik sin yu jing, tie nang, 거숨 초딤 코르균 치대 동계자 조주리 숨심받다 초싱 탱장 니지 책동 앞자 조주리 니 조주 체바라 오전 체배 응소기 보르세 돈치 고동 둔게 니슈 접든다 초동 심바 거숨기 초디 최고로 배주 치대 니동 앞 병업 중업 둔 심바 초싱 탱장 니동 앞자 곱주 탐바 종응 체받다 유고외 미팅 70주 10시다 초동 신유 만주 응소 돈치

0: 이제 키르기스 랭키 계사 비스케도 제국 접시 중키르케 컴니뷰 년조르키 살고바 니슈참 비스케 총키르키 케니 장시타 록드윈 냠제 남창 쿠이토 괴티 소에 케니 느미 장시타 퉁콩 젠키 록드윈 규림시보 탄니스네 뜻십체디 중국탄 키르기스 랭키 장도 냠레 망초로 편도비 수냠드비 락린러 용주 체프시 디타니 키랑기 수조 딩규
1: 巴西港给这你安大的些比呢，就这团圆他，是不是给车真三不同土别，落地不难求。
0: 节目对咱吧，恰当俺是农场军兵呢，地摊里也偏多越是。地摊里，既然去学不多月，
2: 学了这边几里啊，恐怕加别的呢，自然我就用土个些。
1: 那个土地咱吧，刚过了新兵呢，吕军因为嘛菜，很多呀，让过人家被你这来越土个的。地摊里。
0: 키랑기차나유키니이와치나퉁궁양갸르폐쇄동토기고치제롱주양스체나대탄르편도첸부여시대탄니투탄남부군도토낭차구비창완시인류중기강람원장기주신기디구기코리오나르레야도주지대탄기중구안조창매냠토송경치
3: 롱친년진리콩콩게롱친니 중앙 롱친 년친 시첩 리콩제 백개 리친 유동 시에차라
4: 백종 롱친 년친 리콩 당기 롱친제 시비 랑이 집에 렌친 시비 랑이
5: 만주 렌친
6: 지난아마도 로촌 주부주무여다 근칸소 체난지 다다년구 초빈린친티나 베조 롱칭 닌친리콩 강기 롱칭제 시빌라인 지빌린친티시 드렁가 시빌라인 휴지두천노 시비주부도 시비종이 시비종단지 난실린친송자제시여 샹라 시친논도니수
7: 洗笔主播今天我们的路球主播这么错我们来洗笔主播洗笔南西林前的解学基因当然个洗笔主播洗笔南西林前农对日节拍手的功课牛有个个西的牛有了落树一节的呢刚刚新的前部音不过的解学基因 파마조문다다 뉴욕가 다 치장가 다 기기엔시 제디엔드 칼라 파마 선라제이나야 롱롱소소가 뉴다 더롱가 힌도 메다바요안나 네 마야마 제요마시 제디 네야로도 뉴소쇼이로 문자 뒤 뉴지르레야 롱롱소소가 마운바시제요시 오게 버그 담비노라 로도 진제 로도야 부처롱가 부처야조안나 베긴도 纽约了大江北个激动的蒙提克罗呢纽约个荣西的天格金多他学了我们吧蔡英姐姐就说说那红顿西吧等我给卡一个多拿的西也马西等着他蔡林迪欧个最爱的多蔡林迪欧个吉凶无浪纽约了对南亚他心丁个三诺多日国个三诺娘穷个粗个地罗穷穷马街多七八七万马西
6: 다소진저도폰주체위가다등리진거든든논라년촌로다보가다란촌무터부가뇨나다나야촌대샤타다첸드리디위다두제저퍼쇼도군코뇨요가가시다다뇨요라로소제제나강강신도첸보제시디거제초그충두닌당오기가디넨거생칸더세선시구리파진토메나부사라인 파나투메나 보원바인서가 베인도 파마조마도 뉴욕의 무치가 주르노라 람튼킨도 미베다사제가 통콩 안탐부터지 뉴욕의 딜랭가 생함도 지도 딤비가 셈바 종현 드비 희주지나다 준한젠자 무시 준비가 망히 다보시디가 뉴욕의 미도도 지바시 달라다 친리던 딤비고니 남소 시시고지에 女友呢，人情拿不着的几把事，得那熊些些个人我给拍卖一个。女友呢，但他没着的几把事，得平时的人情，拍卖破不个一次越过些。但我给拍卖一的个，他女友个断了，家里同我亲戚女呢，拍卖一可能话是，是的。对的，那把棍子牛眼了，阿米妈哟，阿那许多，阿妈个哩，瞧得到大米，瞧个只通道，瞧个只隧道，拉索巴个哒，夏木个夏公荣巴达布个哒，彩铃得不个哒，吉祥一天可是呢，也木见马日。这边个只牛个地么，罗日朝为一宿做几顿弄了，一宿马个一宿用到有钱多，光把弄了洗碗呢，扎把衣阿都过。一宿怎么的路穷穷日的过得的光把能爱的的你妈姐一宿在这没有啊呢真正的过多好了的可是这么贼的对对的妈的口子的那个好的一宿个阿妈拉的呀龙入也那个难住的电梯热的阿妈个拉巴萨的早晚呢容容所说呀龙这些西巴里呀龙入西马蹄我妈的侬呢？下次回到了，你们没事儿，他怎么的？他就是在上学。以前他有个一首歌，阿妈侬听，下次呢，他三侬才过不多。他啥哈啦？牛肉炖之类这些呢？若你养冷气过别个，他内容的，他牛肉啦，养三啦，啊，你就觉得，搿钱不是的搿钱。爸妈有个年半多的牛肉啦，冷清这一个老多，苏兄清这一个老的。一个就得能的很多，而且不是的个。牛儿兄弟呢，公司端不得，他推磨个膝盖了，先生辛苦很个。寒天节做的多，空巴节节嘞，对面他操着责任站到龙口子里拉扫把，他前马轻松，趁着节日呢，柔柔了，但这是这个推磨满意不个，他确确实实站点很个。因为能日这些连他经济能许多电笔书给朋友写准备了第二讲的七八荣幸个电笔是七块钱牛有个西格对完呢如数动机呢是错个拍手都推行个了对日子功课的人的个牛有个热娃地形是的个但我给爸妈有个牛有了走路走路你路地路来说吧村子

0: 主播陈春策，听你连前总这把想转单，先看单这把这就看想转机型，主播这么策，太阳木。
1: 北疆龙城年轻李空杰康给龙城人，达到北疆三九年的年轻学习人。北疆龙城年轻李空杰康给龙城人，达到北疆三九年的年轻学习人。
2: 생계랜지공감종 다른 나쁜다 눈빛 채니 현다 지빛 채겹게 레자 빠상래
1: 텐디 렌친 규주 노든 조원은 장중 지로르단 향정 호장 진도 조위 리기라 고바르 동위 인데 호장 도 조마시 윤신기 내가영 표순 초소 친비 고다
2: 랑종 정의자 때니 켈리 피진 로주로 로람 시비 쓰용동 뇌공 게린 쳔바 켈리 지와르젠 레조 손도 손이 켈리라 응의제 대제 잡쇼 시비 고로
1: 让兄弟的旅程从该决议把他们的苏军旅程从该周边部落党别个们的大脚苏军人都让咋咋当初步黑心杀对旅程别娘子这个人文笔过了别让兄弟的旅程从该东北头起来开往东来日开来开个杀对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的旅程
2: 我要不走，军情也不多，哪得理？让中将罗日东兄弟，我将来给了隔壁党委，人得我将见到你阿妈子，军心跟内卡用平送操作送你，罗日东兄弟，原将阿伟在送一把东，得了来给的木头规定党的，军心刚撤就住党内，先看来把东，原将先被偏着我把他下进一把的，下面来第一个就三九三六。 拉萨中间城管局杨振破以纳粹口尼巴人得不是三星设备入的监狱，纳粹瓦茨林必须解散归巴人。我他们那个人用个下台的人多，你到你个子女老你大巴人，行走纳粹协约军，俺就容易就没这来接这些把戏，再行大巴东，确定哇，大兄弟协备再行些啥的也不兄弟结束巴人。到了老日东乡人，我将来个拉特些个。
0: 张二东天把最托比，三星三宝打比巴的。老日东乡人，我将来一，杨振破一拿块泥巴干苦了，人家把拿瓦伊。这里，我们到乡里，大概是俺自己，俺自己要的。啊，都是米色的，这颜色大，这对呀，米色的大概有你蒙古学，几星人的这蒙古打不起对了呀，你，这里塑胶蒙古壳的，大，像那木色的呀，这黄油的，他们下山的呀，苦油的呀，这搁在中南路这些。
2: 最快的也马上修起。荣誉建军性得不着人家把动，却也不人吧。新的设备姐姐早点严重，因为老你呢。老的东乡人，我将见到几位来人，俺有一件梦一套看不懂东，三星三宝，学霸说特别巴的。到了，军营刚撤军入当年，老的东乡人先看背着来苏东进一把的。大在区内建中村南口东坡了，到了新大松坡了，学霸当年口供就对了。 我听个那位军心人没被东家供应吧的，老了东乡人，我将见到几位来个爷，当在区内建中村南口东北干苦了，此人确认者，俺村人只南中里早晚点把东，点把东，龙哥脱贫，啥就学完了俺哥南点脱贫，学东刚俺家军啊农村协约结束吧的，老俺有农口，空得了腾心东，学吧，拉厕所军营那个脚下特别把的。 大嘴区哪里杂通区域的累计比三个月把人均性得把控把几把能用都能全部些个区域结算把的，大嘴区让用天空洞哪里杂通区域捐把，一大垃圾。俺这开工的工我把送了一年，工都全真就做些年，啥就学就了点过些把东，把都落就人均性达标吧，我都忙起话学把达标，特别人家些年均性得不了呢。 每个大队在跑动，可以得了松松单位来把托起人也送吧的。让中介老的东乡人，我将见到几位来人，将军那么长了，规定当年，一个人东西匆忙，我听听东就话些有吧的。第二日规定，大家我听听东交流比，先看我送东，人趟拖动个啥东西，用出松节节都有吧的。 랑숑 존 나리 때게 캬르고이 김주 공가 토름 라자 케모와 위신지 너로 로르 동숑을 힘주 나소시비 남장노 조 휴바동 동 생인서보 따동소 W 준신가 내가 냠스 야보시비 로르 동숑을 이 신감 나위 야도 송유 생인직 데브르나 사주로 초주 죄치인 준다미 냠스 제답비 로르 동숑을 이 신은 남망랑이 나위 표송 초수 송와동 신감 고유 나위 레수 송유 계송바리
1: 내가 레코네 배에 처로 해체 주니니 랑종지 모자게니 클리파진 로주로 로랑 히비 시공당 무캄 게린친바 클리지와지야 레그로 촌촌니 망으로 두조키 가니 향바당 파지 트위지 가니 스와 소히니 클리반조라 무지 티지 야효로 시어바지 랑쇼조 당위 모자 유니 가게 조세균바 왕진 봉기 중앙기 별의 농위 미스 흉기 무지 시주 비회 여부히토 히레지리 차간이 되네 키리 반조로 파진 조조로 무지 튕지 교주인이 손해바지 예고 봐요 동용제 키리다 먹이지에 총두 눈조라 효인 세용당 뉴캉 게니 친바 키리지 효이야 유난 진제 바리단 제투히비 더부히 중요 키리 총제당 대인 힝리당 증리 요거 소단저 위에 총열이 희부메디 내일의 배비 망으로 두조 소지에 근고 공유 월자당 카딕 침박기에 사용해서 산이 튀니다 장비 이든 의비 튀니당 키리라 핀비 시주 소 외교를 희부마지 제라 지디지 망으로 두조 티지 가니라 서저르 지바당 참치 무채바 소지 니든 타주 희디 무지 키리라 핀바 준비 야유디 내일아 미바 희유 배종 유칸 마강 체육공시 먹이지 자보이 희집 희녀균바 니마 차는기 무지 링기나 켈리 반조라 샤유 조주대이 배종 유칸기 양조 파지 동비 등을라 담보메니 탈퇴 치디 무지 튜니 파지 동유 무지 샤유 쿠저르 향니 무지 튜니 사퇴당 샤유 리주히디 켈리 파지 트레지 망으로 두조기 근콘드 니페히니 반조지 난외 고쇼파워시주

0: 워코니 칸키란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 제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1: 워향이 데 모기 도조 사슈 가사카게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 도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Deng anzo yikirini nanda, jota kirini, sujun kirini tonzo la manya gompe tan, nyamba laso la pinto tubo yo sangkhi.
3: Oh, re, longchin kaba sunya le tinka, mang yi tsoto tano, ngugi songka nyambu yek tona chininka.
1: Ore, ta nyambo ki lenga.
0: Re.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로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 다 답이 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 도미 배운 게 실이 텐제 송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창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비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얘네들 나이 된다게 되나 건데도 뭐라 같이 인자부 이용거든 근데 나이 제바 내게도 다 용자라고들 나이 담보 되는 거 잔땐 바스 다 나는 거 줄이 나이 님바 리스샤 나이 서바 셰자 이게 바 규체 나반 중쿵 아 두반 제자 담니요 아 제반 베다세니 어 다또 제포데 처르잖아 아니 아 나이 콘서트니 당거 어 된지 시바이나 아 테라 아 아니 장가기 차니 이게 바이나 두당 딩당 제데 아 되니 안 돼도 뭐라와 선다보지 누스 왔다 때치르잖아 아 공그 아 되니 로트기 난데단 제비가 사시자지 그 네네 대소디
1: 띵주 체만만데 팅진다 러브 팀이 저주 지진다 지지 체만 지비에 롱팅다 싱겐 체만나라 가든샤
2: 제제 라상 우미 치다리 총제 리시 중지 체주진 다제 기비 용로 비천더 쉰제 싱게 봉위 시송보
0: 데네 다가스 바바 안아조 다 아 초딘 니가 놀라 예제 치르스는 다 공취 체다 나이고 고르니 아니 르마기는 마셔지 아 다시탄 칼랑아조 나이고 고르 답데지니 히사마리 데인디라 다 나이고 고르는데 안아조 베저 다제 리비가 나야가 체다라 또 자기다 뇨다 치아가 Nandango cons Tobatanji. The Jensen cherry said, Chi Pedro Dutte Kimbote Mambo Chigi, and in Nayasia Tijiko, Golden Robot in Jovicas and Layang, Annie Tos Yaba Mantuatani, Younger. Nimba the cherry said, Nay Korango, Golden Jordan last of what they so told Tos and Mandawatela, Tani, Annie Nayetela, Madang Bicasella, and the Kondi Yaba Nay, Nay Tug Dinges and Nayga, and in Namrang de Layang. Yeba Mantuma Shunas. Then a yen, nae tang, citiji, chaparan josu kolayan, kibasos or tos of those gomam yiba yitam mandatendi, a ungus. Yere de veja tashatain and such is some of yitang bayena. Shatan kalanganso, page, nanga gorge, nayander. And a temus somewhat of a lasso bagata, page, teni, dadima tesoki, jagarje, daripi, yunuj, or any naik, jotan, and a naik, nagatela. Aniko, Pesini, and then Zapatin, but Sibori. Zede Vaja Jagarjan Nain Jotan, then Pajan Nain Jotan, then you did. Namba Kuni Chira Chiapan, Yinchi Kuru, Yame Pandani, Chibachijo's on about the Chitani in Yunta Mebat. Jensen Cherry said, Jagal and Swimbaina, Nayan Tachin, Tsik, Nayamepan, mean, Seni. Could Nay the Jew because Lako mean Madin could sing you. Nayan Tachin, Tsik, Nayamepan, mean, Segur. Tendeko wanda ta yapayena, ane nae tambo se ate, ko minchang za mahimba, a koron tela chiresena, tomo mahimba, nae ke drasena anda, a chesena anda, nae ke chin, ko misawati, yaju yobat, jagalo. Zede weja rare peta balan suibayena, ane nae tambo se tisula, ko chute yeni tomo mahimba, ko number yavar shepa, number jebra shepa, tendeko, jai nipa de demi ko mi, o mi tega rant, nae tambo yapan mato. अने जगह नहीं ची को नए तंबू मीटे ला मिसे को नए जी चेंडा ठेस आते ने सब ची में बात दर चुन बाय जी ना अने जगह जी नए जो तो बेजी नए जो तो चला चिया बन नहीं ची को चिपा ची जो तेरे ची उन्हें में बात है सिबोरे जिनसे तेरा तेनी कर्म दला ता सर पेंशन को मध्य ठीन Nato package one tan, nine tambuda, and in minion on Chebayo Maris. Segur is any, a sooty pinch in the sumber. Why, Tetchery said, Commander Chish. Then Nimba Chiri said, Yonrang and so good surgical, a nine jeba, a pepas, Yana Najab and Bedas and dish. Tan nine jeba, pepa, and bedandala. Nato paging in Chitane, Lotta Chimbo, and Nakazambo, or Talochin Nakazambo, Kandrich Sumer is a dealer. Dumbo Lees. Matopi, jepa, mbepa, hipa, tsedeji, yun kangi cha mnjung hin. Pepa lang, tangpi, naye mbahi, devar hipi shirr. Naye jepa, sirtun che mrisos. Waya ta ndesun yore, lochin nangka zambuk. Tende lochin nangka zambuk sudun dut tabel di bayin jina, naye jepa mbeda saya ten. Ani, sirtul kuro naye jile, yana ane mridus. Tandrik mndu, segyo. Tende yin dilo, naye jepa te chere se dilo ko. Sedelatini, Kurna, Tiny Bachelor, Magibar. Tender Indila, only Sedakan, 아니 베다가 같이 찌라서 반대서 데코로 나의 마레스 데서 찌르잖아 베바사지 그 자리에서니 어 아다 된지 아 공리가 순요리 띵들었다 나의 제반 대주 거래양 아 녕지 베지었더니 아 드라바세나 만두 어 다티마 데수지 아 다티마 그 땅 키바데서 아니 예수 먼저 받는 뭐 여봐 제데 단 디가스 현대 받아 처리했어요 딜 퇴무 삼보자 그런 게 짬비게 다 짜와 선집바 땅 되니 짜와 땅주 어 띵들 선다지 짜와 크롱을 야 뚱나 아 아니 나의 젠 되바데 또지 되니 쿵다 내바지 아 퇴무 그더니 공바다 늙바지 퇴무 그 공바다 투바다 늙지 에이나스 아 되레 파지지 인사를 해서 사고 아 되르게 놓았지 때 진짜 처리했어 딜 나서 공도 해봐나 이게 배라 나의 제유바다 나의 저 고름 대소야 아니 담보 아 되니 대니 모자 때 막 민다 되니 민바 리스 샤 선바 시다 예바 기체는 고츠데 아니 제밤 베다 야나 베바 마르가 파르데 고 나의 지 당다 나의 저 고름 초마데 된데 임바데 아 자유 차니 아 되니 쿵라보지 섬두스 쿵라보지 서야바 아 대인들이 다 콘스모던 거는 코 담보데 가래 세딜라 다 선지바가 자 쿠랑시 다 오드는 건 좀 아 아니 예비 가서라 용거 다 선지바가 자와 용롱 건 나라 아 아니 에 자당가라 다당 가서 이야기 나이 제보티 응거요 다고 너 담보도 가리 세딜 선지바가 너 라도 이까 마히비 가서라 민 강거는 타자와 세는 민 강거세죠 데들 치텔라 데니 아니 민세야데 니가서 다 나이 담보 더그처럼 나이 담보도 땡겨 그래서 데는 라데지 가서라 리당세야 치죠 리덩스야. 팀까지 리덩 키비기 리스 안 되게 나이니 말 리스 야 왔던 게 그래서. 전에 나이 선바 답을 좀 많이 인지나. 다 어딘지 가슬라. 다 어딘데 시라는 자자. 어디 마히비 가슬라. 셰파포르스야 그치죠. 이거 셰파포르 히바 되게 나이 선바 시라데 된 거. 전에 라데지 가슬라. 체당스야. 찬도 못 체되게 체당스야. 자와가는 측되는 줄. 체히바 되게 나이 기바 규셰데 된 거 그래서. 전에 중공 엠비카스라 중궁 사세야 그 측대게 아 되네 나인가 봐. 어 중궁도 땡겨요. 되네요. 어디 히비카스라 아 아니 제비 사세야. 제비 사세야. 저 되네 제비 사히 반디게 나이 두 번 제라도 땡겨. 되네 라데지 카스라 테니 당세야 그 테니 산디게 나이 담바 땡겨. 되네 제자와노 베바세야 그 제자와노 베바세야 산디게 나이 집안 베라 땡겨. 근데 또 처마도 지르는 아자 선지 봐 그런 거 자식이 놓는 탱겨 다더 콩직시 되네 콩님바도 치르잖아 대위자 카사와리 어 다더 땅주고 놓는요 땅주고 놓는 강소요리 세딜라 민타 대당 녀진은 대녀 랑거 자톰비 춘이 리당 셰바당 인당 중궁 제와당 니다 베비 자양당 세야 오야 근데 아 땅주고 다 자식 대인들다 니거 놓나 아 대니 랑그 자티비 춘이 리당 히비까지 춘이 있어야 되게 나의 담보 땡겨 리당 있어야 되게 리드가 나의 님바스 셰바 있어야 되게 나의 선바 윤 있어야 되게 나의 예바 중궁 있어야 되게 나의 나바 제와 있어야 되게 나의 죽바 니 있어야 되게 나의 듬바 베베 자양 장 히비까지 베바 있어야 되게 나의 제바 땡겨 땡들 나의 제 어 드니 장가 고런다 집이 고니 아 땅주 그 자고 아니 시보 전에 땡겨 너처럼 나의 어떤이 제유비 그 국민밭에서 되네 코스마지 처리 있어야 난소 준비 자르가지 뒤에 죄바가 가서라다 로짜왕기 치졌어야 코랑기 열위 거더니 주피 자제대비 칠레버시바스야 다 던제그 아니 다테고르지 내지 되는지 여바래 저 등산 처리잖아 동호대 이기놈이야 동호그 이더니 이니놈아 유바 되는지 아 되니 내지 되는 민라 njupi dra je tenbi tsik lever shi paa siya ta tega no la yang naye je peche ta jibi go ni sigo shi ni sun yo shi kandre yore se di la metok jitsele junhin yue junhin la na lungi shue junhin ki na lampu yel junhin shir na chur chung shi junhin li na metok chung hink ya ga rat dem junpi hink la sha chang chi je je junhin ngo char nzi siya on dek ola ya taro tsui nyo yo pare 자위천다 베진데지 데인들 메토 지설 준행 유스야 니그노는 준행스야 때 나의 당부 아다 되니 모자 된 바세 디스 那都就是你越军心了，现在难以接。

0: 소마지더니 빼지게 받든지. 쥐히 라는 룽기시히 비가서라 쥐히 라스 란데 아니 나니 말리샤. 룽기시에서다 간라시에서는 쥐히 라스. 와 자비 열때 봐. 근데 쥐히 기는 람보 젤히 비 쥐히 기세야 시작 체. 쥐히 셔는 초동히 쥐히 그 체도 쥐히 그 셔도 와 초동. 아 디미 초도 귀바다는 게. 쥐히 리는 메토 총히 비가서는 메토 총사가 콘데 쥐히 봐. 중국스 근데 힝그 야가 라도 된히 비가서 야가 때 강게 야가 인 바잖아 힝그 야가 인 바 힝다 야가 인 바로 돼야 돼 봐. 근데 준비 힝라 샤상기 세비티서 샤상한테 가나 요 봐. 준비 힝라 요 봐. 니기 돼 봐. 근데 쬐쬐 준히 원사는 지 쬐쬐 세니 강사 강야로 와이 판 베니 어 다 준히 돼 아니 하장 근데 지본도 세. 데임티서 니가 놓는 체를 세들 나의 당분이 제바 말아 봐. 차상 같더니 빼지도 집이 고니 돼. 너 체를 아니 아 뒤에 집이까지 다득다 단지 차려. 대인들 나의 제보 배제다 집아 탄데 다 공도 희바 근데가 주비 자제 때 미치 레위시 바서 안 되는 거 사때 바탄데 나서 배 강제 바가 다트비 루지 코르 나의 제제 나야 코르 처음에 바디 마돌다 자갈 마 대인들 다 나의 제제 나야는데 나야 조던데 다 디시 시제 나서 키바 가히 있고 쿤루 메바 아니 코 서드 주야 바탄데 제 짱이 아니 많이 봐 ते कांग गोन ही से देता गोन ही बना युंगो संदा जे चावानी जोते अनि धीरे जीबी का जुबी जाजे ते बिची लेवशी पास या नंदे के युंग खुंत युंग छेदे वदा नेसो गोन ता सुंगु योबा ओ ते के ता सही छे ते करेस ते एम बा यंजा को नये इंदा मेजे छेगे ते आ तने जागा जे कोर ड्रायुंग नुजिन जाबो तने चिला पे कमनी तने चिला इंजी मिजी पा अंतु मेंतु जोन ला छेन अनि ते मगी पा पे राला को नये जी जे नया ओ शा जी योबा
1: 아니 Wada tenje chadi yoris. Wada neso de chiri sedi langan su nai goni yani higi jigo zonabu chadi yor. Tenje yindi la ngan su kuta kandala ta gondi heba na yukiba lala kati ni nai tambo da jeba nindi ane nai takpa yoris. Yen chubo teso nai chenyo pa yoris ya tenje nindepa teso ten ane jagar tar kor nai ki chen sipa yume la sopa la ku tini heba yor. Tenje yindi ta seten yini tena ane koro koro zonan yang 진생이지네 대바 텐데 지안 레디오리스
2: 다다 치치 심바데나 칸기 손다 로치린 치지 향라 몬티 안추린 치신저 가스히어
1: 바다 텐데 인디르 다 찬더니 나조 베라 나의 제 예비가 다 용란지 루테니 여야지니 아니 나의 당 치치니라 아니 먹가세요 봐 먹간지지 떳떳 희지 같이 모두 자들 디디르코 나의 제여 봐가 루테 여야이니 아니 디토돌아 다 나의 당 치치니 임을라 편서 바로 임을라 아니 예 먹데 가세도 아니 안소지 저지시 달라 다 담보데 처리세디라 아 나의 인라 치치 많이 봐가 먹데 다 나이 얘라 치체 많이 바가 못해 요가 요바르가 요바 말이세디라 나이 얘라 치체 많이 못 요스 다다 강자세디라 아니 다 대중 오자 대비 그 민대소 야는 적이 없어 와야 다 배차 야나 니마히 주비 그 자다 니마히 주비 그 자다 배 야니 니마 그 민대랑 가서 니마히 주러 와 되는 니마히 주비 자다 배때 아니 니마 그 대중 오자 대 맞지 어디는 내 나이 담보 인스 왜냐 너 저러지나 치체 애인스는 치체 많이 인스 치체 애나 랑이니 고 대대는 매바 어디인들 늦처리세 들고 민이로와 고나인 담보 어디인들 늦다블라 쳔바이나 나이 인라 와 치티 마이비 머리 어 나이 담보 대송 가서 민 대송 가는 데 그지 근데 니바지 처리세 들 치체 인라 나이 마이 바가 못 되시 다 치체 인라 나이 마이 바도 강요리세 들 와야 드네 라드 그체 죽지보 드네 젠데 그체 짱양섬 아 드네 하지 그체 데데데섬 드네 니데 그체 어 감 남다나 바마라나 삼탐 쭉지 되네 나자 되네 당자 되네 대자
0: tene dada tang gada shida tene jin hin hin ji hi hi tene jiu hiu hena tene ji hi hi tab o ya ta tende ge che mangbo ji yo bari o ta che de so tab de ko chi che yin na yang ko nai mai ba cha ge shi tene sma de che re se di lo chi che da nai nin ga yin bi ge ma de shi o ya ta chi che yang yin la nai yang yang yin ba de ene gan yo re se di lo o ta nai ji ge non la 나의 담보대 파푸박 민대서 파푸비겠다 하마겠네 뒤디가는 저기 아다 제다 까이다 뭐야 다 대소대 처리 있어야 돼 나의 양이라 아니 체장 이마 체체장 이마 대인들 체체다 나의 인가 인게데 뭐다 대소잖아 내가 좀 저기요 다 나의 양 마인라 체체야 마인바 어 대인가 마인게데 강야서 됐다 나서 먹어야 다 되는 옆에 나 양이다 근데 사실 이게 짱바 어 근데 가가 강아라서 이게 짱바 대소 오 대소도 치리세디리 아니 미양 아 체자 말이 치체자 말이 대소 나야 말이 치체도 나야 가요 많이 바레스 왜 대인들 어 치체다 나인인데 공디 해바나 이 나의 제유비가 용라지 루테니 여야시나 나의다 치체니나 다 미게 오저 유여 봐 오다 되는지 잘 유레스 와다 너 치리세디리 나 저도 나의다 치체니지고 어 되니 맞죠 대시 대인들

아야. 계산 넘버들 수지 때문에 버딜라마 범보셔테 토르셔세 티기 간토라 가겐네즈 치바마 제샤요트 칼라 호베토나야 안드요나게 잘로나 라할레 계산기 잘라 세주메다 자르르 투나 르르다 호짱고 기교라 세주메다 탕레레 지나 르르 오 시지도 타 델리메다 네샤나게 리마다 고도메 쇼로나 자고다 호요유루롱 비샤나 부도 타테데 투라 사다조다 로유루롱 비샤트 아두비 투라 타다조다 로유루롱 여기 사샤라 제르보차나 템보테 올란두비 투라 Yo no sana pudo tener mi tu la tanda da hasta por

리야 아산 대신지 보 그 앞에 예고 틈나리야 평안의 힙다보 아포야 신세리야 아니말레 캉에보 아포 예고 뉴론여야 여대템범고보 아포 예마

나 다 정탈 마하 예 포사니 난타 텔리 모사니 산타 소니 마사니 아카니 만데사니 리미 차체 둥사니 장미 길레사니 드르다예 이즈르니 드르다예 용즈르니 거트르자라 비히키니 샤차종이 나슈라 나르예 차비 포모테 나샤

0: 매부 히리 뽕통 요모라 쫑리 로그 시싱 시저니 공정 사투 쫑리 제탕데 로추 샤히 제바라 에마차라
1: 제네 쫑리 로그 제통 리센스 바라 가스효

자체 시다른 윈년켄저 조고나바 다다 체치 년기 만드나 베종 롱틴 년틴리 콩 콩케 롱틴저 조리 로그 제통 히베 레센터레 레센 디 농도 베지 점동 작긴 데미 년아 동 속좀 메탐 키비 레게 망트이저 릉니소 농던 표송 속보 자직 셰동 셰미인비 넘바 줄 레센더레

남초 현라 연구니 추세 기리 기체 희위년가 티세와 딘바 이민 고르신쇼 야근 강인야 나도 키위 연구라 쫑이나 나제 사보 유바당 이나야 연구 니냐 시비 뒤쳐라 도낭 시그 니타 연구 니 추세 기리 기체 희위년가 선교 파시 기비 예예디 자도도 책임여 계단디 딘바 이민라 리지 키긴치 진고르 시바이나 자토도 주베시비 난드조나 데다 참마 실로니도 쿄글로 비위 진토네야 리비 타예 힌교가 드블리 신와 힌바다 현교디 마초마 비 드여 진비 니냐 히기 마이로가 현교디 뉴지라 옌즈사 미비 나와 신와시 옛내야 자지 주차추 제유 히듀치 가지 띵케 캐친 테카르드니 닝고 니 큐츠키리게나 키니 자자 손주 파위 동치 다니 주자시바디나 캔틴쇼 리와히 임바마시 마마뇽와 히라 귀미제 디탕카 신자야 슝유 리제 키딘지 제유 동치 뒤지 히인 데디 닝고 니 진자나 nganza kienpo yudumi, di tangka, nyingu nye jingga zana, canpo dan, kyuni dinba, ma geje nizu dan canpa gila tu yubi, gijan jambi wangi, janan si gudumi. Nyingu, nye nyanyu kyuze gili gizi, di tangla, nyingka gikin zhuwi, junqin giyin si na. Nyingu, nye nyanyu rinwa dan, di tangla, nyingka gikin zhuwi wara, dadi juqin dan, jiwa mibara, pinzu nyongzin kiwi, nanzi ki yuba di. 宁宫你年月去在地里给你写的查黑党宁可拍起托人这个月月人不如宁宫两天错你要找别忘记前面你就猜心里你当给宁可了

0: yānān chī jē tūs chāng jē.
1: Tā tī yīnā, tā tīngwē rāng nīmo zhōng kato pā gōngsī jīng nā lā lē gā lō nīns chē. Ān tī nyam yōng dā ōc sāp dā, ān nī jī gā zī gā tā pā jī gā bā kī lī yīn dā jīng nā lā yā, jī jēb jī nyē kī lē gā sōr jī gā chī mbar wā. Ān tī chē nā, ān nī tīngwē dā sō sū chē lē dā, tī xīn dā tīngwē dā nīmo zhōng nā lā lē gā chē bā. Tā chū yī dā sō sū 계급이 캘리 되는 조야를 양 자기의 소리지 준비 소리지 리바 디체나다 디거리아다 소소 워기다 내가 진이 준준진이 제니 강이야다 더담 진이 소리지 그래서 알리 연구를 봐 디서로부터 말이야다 만저 소리 그래도 내게가
0: 당도 엄마 내가 지도잖아 지체나 정말 배들 락제 그러지 봐 안 탄다 마 시그질은 또 스튜디오에서 만지 토담기도 근데 인도 저는 음악이 락세 매니지네 수 토담기 매니지를 주디잖아요.
1: 전
0: 소소 디카르 마다 소소 음악이 락세기 디겐 구디 원래 미직 전에서 요르데니 토담 디 침부 지도잖아요. 아니 소소기 디카르 섬주 있네리 소소기 디 토단 치다 있네베 디는 신기 망보지 소소 베티 고무초즈 니버스 띤데 테데야제 시부데요
1: 로좀 제조 제거해야지 가서 그걸 제거해야지 제제제 근데 팀에 있나다 공사 중지로 봐 아니 단단히 나다 랑 도담제야 올리암이 망보슈 그래
0: 단다 미십줄 학습이
1: 제제제 근데 저도 밑에 저 있나 나다 제단이야 레리 담다 유지로 봐
0: 레리 다 가서 왔지 저는 만제수 롭진만 튼자 교인들잖아
1: 롭진서 말해
0: 다소 디카마 공스나노 롭진로마 니슈제도 안디니도 상 컨트롤 롭진네 튼들잖아 링네기 시제만도 티잠기 응조 킬레기 디 니트요나노 안지 저는 정말 양교 롭진 게임했어
2: 대양 기핑라지 리밍아 종세제 냠리 칸카 소차문나라 베지 소차당 네규 소제 제율라 절허지여비 고투싱위 콘라디 거제 괴바당 진신 대인 킬리당 냠리 칸카 제위티 견제슈급 콘라 님피 냠리 거제 단지 니모시 송진도
1: 단눈 팀인바 제대 소사 거기 락젤드 소다 기랑기디 다 종세부터 받아 다 종바 제대 손이 그 종바 안 된다 마친지 러비아크 상호 안되지 컨디션 때 되는 안될 최고 안될 빼도 봐
0: 맞아 칠레 녀튼 집에 되잖아 아 샤모로 냠렉 줍든 지유 안 줍든 뒤 나로라 디카레 망조 제주 최선 쓰지 안 된대지 유스 안 디치도 전에 최고야 당도 좀 제가 생각하면서 당도 망조 된지 당마기 소자지 되잖아 강조 응응응기 삼륜님부터인데 다 표절해베디 나루카라베디 주유수베디스티 아니 추 링가티기 말봐 디시디스네 아니 난주다 군졸라 자디소자기 종다디나 난주 베디 군졸라니 림보 마남체 군조야 용 난주 소자 칸나로 종다체 아니 나도 내가 가시고게 님을 내가 가시고게 안 자디 나나 가스다고게 안 딘데질럽 아니 마두디 자는 군조디 카레 소소기 아니 펜데다 데네 소자기 디 락제토에 네베 강지 테란두스야 야르제 주디잖아 안간주다 고주 냠내칸 에데 펜준 파주 저와치 되잖아 안간주에 뜻대부도 안 대회장 군족의 소속이 총다 안들의 자세선에 뜻대 좀제 하고 싶도스
1: 딱 일하는 근데 숨만 신체다 근데 제급이 공사다 드니 냠내칸 얘기 제와서는 간주라치래
0: 진의 자세선 디 되게 면을 쉬바는 시 나라 내가 뒤치야 소디 카마스스는 표자디 송접치야지 되게스 안 딘데 인디잖아 강소 단념례 강 받아 저와 카마스는 념례 강 당도 니쫀치디 안디 군주기 차디기디 수엔티 당한지 표견의 자세선은 제주스 그래 봐 차디 춘준디
1: 안
0: 딘송 안주기 단대기 킬레나니 뉴디잖아 안 안주기 제라 군주기 차디 소자 집에 받던 나라 군주기 다 가르쳐 그래 락제에 있네 아니 군주 차디 마 공화 땡도 있잖아 공화 좀 마두디디 만족 공화 야 두야다 안 되었지 않 가래 차디 로겐 바셔 두야 치로 좀 그래 봐 안 안지 팀

0: 도스모티기 도야기 딘데기 응은서 편적이 좋아 딘데지
1: 니 비행기 좋아서 어 지지지 소사지에 내가 뛰나다 걔네랑 쇼지에 다 오스 팀으로 와 내가 뛰냐다 걔네랑기 가진다 매바 챔프 요사기 인데 내가 지러 봐 근데 괜찮다 단대 봐도다 걔네랑 내가 뛰 뛰나라 쇼지에 아니 당원에 나 내가 체제 문에 나라 심팅이 제사에 내가 내 제비인사에 내 상당히 용도가
0: 용기라 티칸스는 대긴 슈바는 신가 그만 롭진 바티디 삼로에 테라이라 대외장 단다에 테라이
1: 내가 들은 문에 지린도 사야지 좋아 뭐지

생긴 조부나 봐. 팅디레친 뒤쳐지 준비 현산들 야주인. 예민레진은 문티 나연레대 봐. 깨핀라당 벼자 소차제 단주 제비 메차디 휴진비 진남비 뒤토더 신주 가스셔. 생긴 조부나 봐. 팅디 벼종롱친 닌틴레콩 캄케롱틴제 나당이 주비 휴남 희비레친 내가 참 요지인. 레친더 좀직당 닌준 흉킨 로상 희럽 제시 친구 남긴 장소 핀소 라지시 다츠마 치징

0: 친나나마도 로촌 초보 조무여다 근칸소 친난지 다다 년구 초빈린 친티나 베존 롱친 닌친리코 강기 롱친제 시빌라인 지빌린 친티시 드랑가 시빌라인 휴지 뒤쳐노 시비 조보도 시비 종이 시비 종단지 난슬린 친손 자제 시여 샹라 시친 논도 니수
1: 시비 조보
2: 시비 조보
0: 친나나마다 로초 조보 좀 쳐 몰라 시비 조보 시비 나슬린 친다 제쉐지인 드랑가 시비 조보 히비 나슬린 친노 드르제 퍼쇼도 군코 뉴욕가 가시다 뉴욕라 로소 이제다나 강강 신도 친보 임보과다 제쉐지인 파마조문다다 뉴욕가 다 치장가 다 기기엔시 제티엔드 칼라 파마 선자제이나야 조조소소가 뉴다 더종가 힌도 메다바요나 네 마얌 제여마시 제티 네야로도 뉴소쇼이로 문자 뒤 뉴지젤이야 조조소소가 마운바시제여시 오게 버그 담비노라 로도 진제로도야 부처종가 부처야조나 베긴도 뉴욕에 다장비가 제동다 몬티크로나 뉴욕가 존시다 텐가진도 다슈롱원바 차인지지주 쇼소 당혼들시바 등오기 카히가 도나 더시 예마시 던지다 체린데오가 제아드도 체린데버가 지슝오라 뉴욕에 뒤나야 다진딩가 산노도 리고가 산노 냥충가 초가디 로춘총마제도 제바체어마시 다소 진저도 폰주 체위가 다 등리진가 든든놀라 년촌 로우다보가 다 란촌무터보가 뇨나 다 나야 촌대샤타다 첸드리 디위다 두제저 퍼슈도 군코 뇨요가 가시다 다 뇨요라 로소제제나 강강 신도 첸보제시리가 제 초그 충두인 당국이가 디는가 생한다 시선시구리 파진토메나 부사라인 파 나투메나 보 원바인 사우가 베인도 파마조마도 뉴욕가 무치가 주르노라 람튼킨도 미베다사제가 통콩 안탐부터지 뉴욕가 딜랭가 생함도 지도 딘비가 셈바 종혀 되비 희주지나 단 전한진자 무시 준비가 망혀 답으시디가 뉴욕나 미도도 지바시 들라다 치리던 딘비 꼬니 담소 시시고지 뇨요나 진친 노부지도 지바지 더 다쇼 시시고는 거기 파마요가 뇨요나 단담무지도 지바지 더 핀세의 정희 판바포브가 이치 요고시 당오게 파마요의 거 다 뇨요가 돈라 갈리 동아 친지 뇨나 파마요 큰와시 제디 뒤다 남바군도 뇨요라 아미마요 아나효도 아마글리 저도도 담이 저기제 통도 저기제 서도 라소바가다 샤모가 샤무롬바다보가다 체린데비가다 지숑이 티코스나 야무제 마리 자빈카 진요가 데모 로제자위 이쇼저지도노라 이쇼마가 이쇼 용다이위치에도 곰바노라 시와나 자바이 아두고 이슈 좀만도 로충충을 듣고 대디 관반은 아드디 니마제 이슈 자자 메요나 진저도 고 도하라 더코 잠제도 대디도 마다 코자도 난 거호 대 이슈가 아마라다 야 롱로일가 난주도 된티 제디 아마가 라파살 저와나 로로소소야로 지 세발리 야 롱로시마티 오마드노니 샤차위다라 히모메서 다쯤디 단디스지 상쇼 이게 친다요가 이슈가 아마 노히 샤차나다 세노 차구바도 다사하라 뇨요던 질렌자시나 로니얀 랑히구비가다 넬론다 다 뇨요라 세라 안조조지다 같이 모시다 같이 파마요가 니에버도다 뇨요라 덩친지 야글로도 소슌친지 이글로다 히구지다나 다 힌도 가침보지다가 뇨에 충디나 공시 뜀바다 天门个西街啦，新生西个行个，汉车街这里多，空巴街这里，对面的超市这里扎到龙口这里来说吧，他前面轻松，趁着节日呢，热热了，但是这个天门门也不个他确确实实扎点行个。因为能日扎心连他进去那么多电笔书给朋友写准备了第二讲的七八荣幸个电笔是七块钱牛肉个西瓜地方呢龙树东西呢是错个喷书的吞行个啦对日子功课的人的个牛肉个热瓦地形是的个但我给爸妈有个牛肉啦肉肉道路、泥路、地路来说吧，村子以外呢，牛儿个、爬马个路了没白白下哇，热死呢！他妈的，碰到人们个，碰到人们个，俺这一路嘛是，碰这一路嘛是走那的铁杆。牛儿个留下来寻找给东子这点，他感动伤心个啰嗦东西。一年样，军队个拯救他从那苦个忙巴个错啊失败引起，开把有个送药些。地形当咱邻居黄土这块多，黄土没人要的个，七八个送吧，农行多。牛肉个这些了都是东人扎多，他干多就真多，他全够多。熊儿他真爱拉萨吧，他咱行这边个等了，那农一来扎多，什么他做吃吧？等这人呢？牛肉个女子眼睛黑黑吧，谁做呢？干贵吧多，他。牛肉门推的刚到刚刚给他干了后边团结也默默进驻着等着是从十八万看那几个牛肉的村呢阿妈个整个一直多对俺东西的呢他可给个七个娃多热娃银去送个第二度的他牛肉了可不进步嘛几地多他牛肉轮着了多几百十个他牛肉个六十年开军备个啰嗦活了牛肉小娃清晨轻松清晨头呢第一年对不多错大一没破吧咖喱这么头吧你把周周东没黑没的那么人性格等这样的爸妈有的个牛肉啦恭喜了对完呢啰嗦东西的心都该全部一把的要么这好过个性格孙班长呢牛肉穷女呢大概是个女人的先生一个性格黄团家开家听到门去些个牛肉穷女呢容颜容可多该是这今日先生下就做起来了这性格我给爸妈开一个大牛肉了送修一天课完呢牛肉的爸妈了容电子的楼完呢爸妈了日够一万能动的性格刚三者做起铅笔等日久蹲的擦擦五个当真做出加看两把幸运多那么一定把脏个没出吧但宁瑞多尊主念着的呢地位可是清不是的个对于功课的但阿姨请到有的个牛肉穷女呢我做起神通了你也有不切多是粗胆顿比错儿开心之内吧先生喜欢个虽是加看难起家但牛肉穷女呢容卡容素个宁瑞是有不切多但我住牛肉的落寨了住几公墓寨了牛肉我做个离开了休息就行个但当然的你心呢对着拍手的功课牛肉个膝盖吞把灯干肉的但牛肉先生洗的牛肉个其中一个

탄조 기초나 로니치아 믹처시 로촌 조보 조모 초 땡하 하이천 로촌 로진나비 진짜 선바 일로마 무조 우모 이지비 코요라 소셔노 단시비 조이엔도 노라 다 좀바 보촌초 무조 우모 이 더위 타시와나 만나라다 코요 소셔 시그비 베코도와나 로니카 촌이 이사가다 사콜라라 아 지송시비가 더히드 사모촌데

0: 中南巴,光冷安去学段我车党,学段节,读车党,写过卡,学段诺布林卡出村,南米车兄姐姐南段,热地级参照巴西。 年纪点比洛阳金州库村提定根西主席扎西比学段西比林前农这支西月比南段恰仓许彩松年纪学段了周伯勇阿修天地林前村者党这支森纳拉姆谢谢清规庆琼扎银大杨木
1: 다다 베종 산주 냠라 레친 효지연
2: 베종 룽치 닌치 리쿠지 칸게 룽치니 다다 베종 산주 냠라 린치 휴주이
0: 생남 조공 칸손 디제노 베다 듄비 치니 시다 지비 치주이 리자바상시
3: 팅더 레친 노 효주 농든 조원은
0: 롭스테니카티베숄샤주레든촌더하자초바동왕준전동화진펑가송희농행가마체덴촌더큐바동숑스하이촌더조숑농이고로
3: 上雄中介吕镇镇措给区域一把当每日及苏军吕镇镇措给主病镇端南张卡擦擦我问案西行于比国人上雄中介家用介新康尼莫听一笔错了作为协国东协康团子文卓东镇端措的哈萨措比国所言向来来前介农队协商当前入
0: 那个李公的那次比赛谢谢就说你六岁天年卡地北学学学就是列端从的哈萨措把当上雄中当位及书记王军镇当

0: 罗素比党组书记部长胡金鹏给宋新龙时，上雄军党委级书记军吧，上雄军级主席伽马村的村头小巴党。罗素比党组科目部长军吧，熊次火以村头做熊龙时，王军正给上雄军党委党西雄参选人罗素部党白雪新前党中前龙前卡奇及白了秋千解熊龙党给四米八的入熊龙的突击起熊龙时，空给党个粗浅就去把粗村龙屯习近平个苏信南为党中央给村队通勤务白几下牙卡小用的牙屯党罗局长新级准职托把党学错全用与任席的丁令永久军权托把本局比他公平认为南北三部门把先看可用了孙兄女丁托把他曾测过了北京女王每日卡个忙出去托南当新郎店家出南几多的村员全职地带的托把能论屯习近平个苏信南为党中央跟居民维持南瓦理想瓦协党习近书记习近平个北京旅团过了南为该国改签能天葬典型杨大伯党突然设备当个北雄子军呢北京东岸党永世团把行吧热锤协约了陆续切空区别中央党解开裂空党比如北雄行情党中期集结修迁解决农党卡车头门团员审判农罗素批党将用解罗素切工期习近书记习近平个改革改情节工端拉得了短缺太信心理罗素的你党党解开及列段先用垂下你军国西巴党小用你卡地北学及列段别位北极陆续下压小用你亚团党班决党修足批评主角的列席加农把破月及送把谁王军正给罗罗能啊军人过粗鲁人俺最先书记习近平给罗素列段党北极列段过了南为改革改情党对着设备党个北雄子局罗永党拉得了协同罗素官都北极东局军权协定小用你党个罗顺子局拉得了协办党北极陆续下压北大公培永久的公爹扩大党里学术人楼顶热经济北京三班组军旗忙也颠不行定局阿里拉比过年蓝楼级雷恰对你北极对我一松北极蓝国金松经济孟博党母亲黑天把苏姐捏断了没地忙也啰嗦的忙也上行党捏出上行定比列段的经历党进协同下台起来解脱你忙也落过北京主角的官爹当地忙也啰嗦并着雷年党连人啰嗦三对领军论前罗素南文批级级了公爹党里罗素批级党为准职的张霞党西边级图里北京没得卡个忙错了七八七个卡爹北学里的丁子北个罗素西边比粗真南比北学是有气儿当头阿里拉比过年北京进着的罗马都有气儿当年没得卡文中文党北京娘之级脱去了公爹党啊党中华没得七天粗办组就是兄弟姐弟黑天把苏兄是有气儿当年与人地块党北大公培永久黑人跟得学空端习惯沙兄就当为姐爱与西域多党列段顶得住头罗水切空级北学立一把党黑天把的脱过党大兄心里北学里一把党西点比让女段就是可有三部戏对的北学里段比西女乐器北极罗索下丫头段就是团结一句引起送把谁霍金平给我区一人罗水北学里段了准职我是都不投入若学行情党中间论情第一北学里一把党给给出党中央个特区规则拉得了定的心里坚持那一块党给民立协普的北极罗素批级东就是立协青部培育接送把谁华金平给那群艺人呢罗素都签解肯组主席比该自对藏协党北极后有你修错神楼顶谁经济北京三八的卡修比该自对藏协建议比习近平给对着三比中国七千顶比修错神楼解公办组织的协同罗素我亲目送了当今协的罗素提及北学及北雄党北丁北德奇及出眼前顶比女霸党忙促列举席比出眼送及女霸北雄北大公 中华美日集团出兵对其颠簸组织昨天的中华 内配北学党、居空北学、渔人北学及了美女，北大公北党出席特委电价体坚决强国协定。加兰萨巴党对参设备陆续北学理论学院的并不拟定用话习惯党。习近平个，对这设备中国汽车电笔修车人路及公办的电力，没那松松细节他穷习惯性。对这设备军学了电力，没那学位理论卡追求起了动画党。忙于陆续北车行吧，赶就是你。蒙博党对你陆续推广国际历史动画。 想在土围建立基金，本卡对的，罗素的店里搬家当，修筑皮筋足球鞋具准备女把钱动过吧。罗素的店里亲自黑店被列断了工地动过行，托人罗素内车进女把团把当，该起亲自搞桌当，鞋店把让达苏兄鞋具的工地当地，沿路装备米居街罗康所，昨天南张组军了鞋具和他桌托，三对鞋具店被新竹的当女局长马苏姐推理了解。 学习过吧，白酒可控搬家当，修车皮筋同学当，松针当时习过行。六岁体检，白学亲自黑点笔，来抢断不了也不行的。白酒六岁被打工喷周围，拉姆萨巴对过吧。六岁体检，白学立一笔，白学宁对大班也不当你，两大笔四段累计打完走吧当，拉得西笔提，白段黑车当，没得团着也团永久的工地动一提，白段黑车，解开其太久了，写个准备。 白团黑车前线的，迅速人楼定日进行白军三班组织当，罗素对其接客当，中华美日集团初把对其利益地位期望不够，先送把谁。 村队图中央个北极理论用的粗穷用力看个主任军吧，战斗党中央参照比立一把区党部志愿艰苦论团结当时别话谁，罗素北党北学新前党中前开点入学新前结论前，北学立一笔推木前进，牛娃北镇话谁，村都嘛错工，王军镇党怀清鹏给。 北党军委级专门村的村里，北极罗素北大公牌同学党罗水爱军艺全国短缺行李，编制团把的小区所接替，关切几人落实。北的学生怀金鹏党级别，解开其村里利益南张春园党。民论中前，内有老板没人想罗穷，北军新竹论亲，年初中前烈日烈子罗着，拉萨北京崔定论证，拉萨纪委论亲。 罗氏乡镇我江旗利益北军论亲节，先看可有得一千零崔大康接受陪你。罗水切空节北学利益黑点比推木十八马斯。论亲节解开特区党、可控班局党、修筑皮筋动作的黑个注册党，借用满意罗水立团村的工作，拉得了短缺写出了罗水田里卡点北学写出了带一诺谁。上兄兄节五七，孙新忠党、蓝富坤。
1: 中央党解开内控前，主要参把党卡点入学新经济行行党，中前级陆续申请参把，论前级艰苦论团结，主要协国学员八十。
2: 我军人各一步走，团结一步，拉得了些。先看蒙修永久的各地修建动画的呢，让中间团结一团结设备推进内部改进一样。 让兄兄等为各局比习近平个西康批判公报拉得钉子批判党，三人为了三级拉领当年西康松乡党满足列举协约，我局一村，让兄弟西康松学科室蓝水拉得协办的，西康自己办党，新罗巴人爸爸兄弟办的，向来地国家三九三六，西康亚略的原种拉定那些，那就中间扎起总个没用张伯些是差别，一句可有我因这是松月，你为罗建农。 三年得给南皮党三康节拆除了电力，总部交响党与众在所动员。听个家了，叫我当心，帮助我听听瞧的。我们初中的盲错节，先没猜到不人家一把人。那就中间的扎金总拿着拒绝局长，你妈各种个。我局一村，一句我念说，拿着某商家教学班，盲错了用不过吃家当中就下乡里，每一撮都可有军队来所送月接送把人。 先看松乡农盲错，你们就下班了。
1: 제독 덴베 베종 족전 셰비 도효 개첸히연 등급 랑종소 망용 자샤쉐베니 네망 냠슈 셰비 나바킥 접여 베 혈주도 예비 참도 종처 망캄 종근 나크이도 신캄 다숑와 장미제 나사 송숑동 년카 립히르 세주 저라치 셰데 신캄 고유 송숍 셰비 트니 케벤 야보 터뷰 바리 참도 종처 망캄 종 나사 주제 토름 라자 제모 대용 괴지 다자 종용서 신캄 다숑와 특직 동동미 듄자 닉자지 요바동 마저 로다 천용 용법고 예동 용구여 준대 나송와 예동 섬자 예주 요바동 마레 천용 로레 용법고 특직 동직동 듄자 용구여 계승바지 상탕 제급준비 정용 송송 그제 대위 쾌공수 예비 초니 종도 조동종 사직소 자치 당미 소자 초대 시사 요라 등의 사투 신외 자비 자사 희종연 다숑와 로종 스타르동 레로츠 로 코르모 사법토이 닌드 송숑 셰바리 츠우니 종 야모 다숑 세치자 다숑와 로종 스타르치
2: 야모 자나레 로 나 착스 신소 에 디나라 레키 주르메나 한가도 쪼번에 리치 속샤라 코르쿄 조치데다 다도 디 나네나 로바타 만족이나라 야 리치 속샤 코르쿄 땅보다 job ko ya ki ji zo ja me kyon po cho ta de re yo na yang a zo ke tang ge re ro pa ma zo na ne de nga zo zo ge re
1: ja yang bi xin kham la song shom to ba ne lam lu char gue shi bi de xor tong kha te ta me rang shong jong che xin kham song shong ka sab shi ba ta xin ro pa re xin kham zo shong shi ni yum bap tem bo pa shi bi lam lu che gen song yin ba re jong nor si ting rang jong teng kong xin kham ku yuk chu yi chu dang ben ba nam ja ji 시행함 송송 커섭티 응아 규기진 멍의 고르동슈 자동 송주 섭두 동니 자동 시행함 송송 샤가이 커섭시주 라더시바동 나자 시행함 제 케벤 커섭도 멍의 고르동슈 응압중아니 둔주시여 시행함 레네트 옆주 헤뷰라 커섭 멍의 고르동슈 둔주 둔둔 둔주시여 종용제 종동큐 종철제 둔주 둔여 랑숑 종제 커섭 조용수 쪽대 망을 고르동슈르 녀자 옆주동원이 신캄지 신의 렉수동요 계승바리 신캄 멍쇼 용주로 괴대 효진 동화드는 랑종제 돈체의 돈체시비 종제 계칭시연 나주기리 종용제 림캄 노르시제 신캄 송송 테라 망을 고르동슈르 제자 땅요 예주 모서 청친 요리 집안이 상탕 돈로와 마동 르다 참등 원초이 바동 종용제 신캄 리네 특교종니 람룩제 겐리 야포시비카라 제독 덴베 베종 족튼 시주데 신캄 멍쇼가 라린트 뒤삼 사바르 괴딕 똥똥 뜸무 임바제
0: 종용제 머레카가 만초추 메이 나위 스위스 미비 상춘 중지 류젠 진초 개취기 바당 머레지 수준 류젠 진초 개주바 시다 지비 최중안이 원소 고초진 바당 다다 젠캉 진보당 면전 긴송 Rokakaka chaje, go chong zi gu nang yung chi, jen do chi chaje li duen ka, tami du chang su lu yu jing, san tu chi chue din ba dang, lu zi chi ning duen nguyen bi, mei na wei sui su min bi, di mu xi, zi mu wei, xie lang du, xiong ju yin ba shi, xiang la di guo jie san ju xiu jun yin. Rang jung ji ni wei lu nang, yi chun chi chue dang, xiu du rang xin ji, lu zin jin cu xin yin bi ngun ni. Gendi lu zin zin zu ji yi quan dang zin du nang zhan nying ga xin tu sabat du yu ba dang. Zin ra ka rin bu shu gu dang xin nu xie xie zin li cang ma li zhu xin yu ba shi. Zin ra ka ge zhi qi nyung zhi ting mang xie di. Qi lin zin du ji ci yi lun ba xie ba ma zi. Sa gu ji zhi ni yi ju nyang zhi ting zi xin ni. Zin du nang xiong qin zhong yu ji lu zi ba rang zu ngun si ku yu sang bu xie zhun yu ba shi. 现在中期罗素吕泽区吕泽可以列端吧巴桑次人给九郎萨巴嘴巴马齐子母娃休息国代将忙得动员了这日仓马七里级七月轮巴七月及松巴西大大这日卡格面卷给松马拉将归追其心巴当天奴若学者七当带队面接所有了面对门那错 로버도 튠비 네츠라 카디 조치 자제 앙서시니 데요바시 시세 중체 최대 대탕 우연현캉 민세코이 고장 장치준치 겐디 류진진 조치 민준 긴송 리든 여부 주치 안추 민추 친바 지시 소니 면대 문화 고치고니 공天시바당 조시 랑콜 지지 고치시여 Jendo nangzhan ka ge nian ka dang ma zhang le yin ni, min jun li dun ka gui zhi 擦粗布洗浴集送把谁。今日西推木热卡个南雄西越多出恰哈江都不有把谁旅者把崔江人多公个他们南雄卡或他西地人多能春之三部写推举尊人西行把谁琼州偏松街路西推木热卡个旅者把丁在他西记人多接着这卡也不雄松

나 다 정탈 마하 예 포사니 난타 텔링 오사니 산타 소니 마사니 아카니라 데사니 리미 차체 둥사니 자미 힐레사니 드르다예 이즈르니 드르다예 용즈르니 거트자라비 히키니 샤차종이 나슈라 나르예 차비 포모테 나샤르이 아탈하모세

시기 담나 접어 라만가라 샤디는 라노파 먹고 키네 우치 파도 먹고 키네 우자 키시 마다 마자 나 파도 마 통조사 마 내자가 마 통조사 마 추소데 콜라 샤네리 미지 한디 사네리 누가 포기 총머리 트테르 라나 고비 이게 라키 키비게 툴라 투샤나 춘데 갈바 설바티게 야 하다데 테니 쇼르노 토 에바 살기 잔데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르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 돈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아 그르네 딘디스토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양레 진가 망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

0: 개개 야바 무슨 하셔서 나서도 쇼근자 대트시오
1: 저저 체로자 상근자도 도야래리 땡이 거저 가랑거
0: 저 파시오게 르성노
1: 저만로
0: 저 나서메 나서 정체놈은 별단조
1: 저거 저거 상근자도 서 쇼근체서 저만돼 쇼근체서 쇼근체서
2: 当然俺们看到给他建议啊！错错错，小巴，黑色，错错错，黑色在，错错错，小巴，中介这些小说，假巴都认真的写，假巴的改装也被香港组队的写。哎，谁带你这小事做？谁？阿罗。
1: 毛门登的毛门东的接线着嘞，
3: 中介接手嘞，让接手嘞，加把的香客走的嘞噻。哦。
1: 跑跑跑，马走走，马走。
3: 爹呐，香客走的接去看
1: 了
3: 满年嘞，可白毛个身上呢，俺做五年看有着。人家接钱多，俺做大单，俺上了对你妈的，中。

0: 아사미 체라 야포 치세샤 체마라 따자메 지지리
1: 무슬로 제 아사미라 따라 신이 말해 젠다 현나요 제도 아사미니 니지 때모 셰차레 아사미 추자다레 데레 저러니 냐도 숑콘즈다도 투네 셰자진 거자 냐루 셰즈레 무슬로 데레네자 저러 산츠도네 아사미도 좋아셰지지 고데
0: 不是了 아사미 체라 야포 지세셰미 체화이 좀발라 산노 도네만두 ndanda nama yapo, shumpa, njantung yepa, che tarung laka mabaji che ye.
1: Deto, che tsukhoto, nga la kya cha kya ju. Mushulo, sonyi nge lhasa yepi, dabi ngo bantong, tsongpa chenpo tsongma, yunlan tsongdan kongla dendra kone, nyangdra daban chenmi ko, zhedu xie ju xie ye.
2: 人口个切的，你去公园店就应该去的。这种个卡帕的，俺大把内地人多的，上车见到见面。哼，上次见面呐，等你全国变检查走的了。你全国变走的谁噻？从没谁的，俺总见全国变全部走的。等你去弄个看到，俺这大把弄，各种给大把有爱的。谁爱的？各种给大把没呐，现在接到后，谁敢没办着就是。
3: 是呀，娘的大病呢，谁家家中给没人呐？俺家中来滚到谁家那头？俺家中来滚到谁嘛头呐？娘的大病我办见到谁个人？带你去，最用的劲。
4: 阿爸，阿爸。
5: 甘比侬尼玛看看没得过那作用，你也带那？
3: 阿爸，去山里兜口子，刚给你把带去偷去嘛的。
4: 阿爸，别送。
5: 阿爸，
4: 妈给俺甘比侬带有哈种，通通应用。拉米老带我了，你年限早啊，那可以啊。大大七龙给，
5: 俺那对这一百家也在，老几千几个带把么子，俺从俺们年把到去，来个要么种种来上的。
4: 去来个要不来上兄，哼，来个要么。

0: Ya topo. Tanga ke maron sa lo tos risore. Atre nga ke te tang botul re dal. Sama ke boji sandro re.
1: Re re re. Ta ko tri nga jin da yan mogo. Sama ke bo ma sandro. Re di che sa ngo. Bozi sa sandro, bozi.
0: Re bozi sa che.
1: Bozi done. Ya ya ya. Ya, pomo.
2: Oh.
1: Ara le che to kido.
2: Yo yo ago. Ago 저기 돼 아.
1: 야야야.
2: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고친 이거야 저 뒤졌지.
0: 야 저기.
3: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에.
2: 요요 세향.
1: 소지 깨져.
2: 요.
1: 주마 제지.
2: 주마 제.
1: 대 모로지 제지. 야 고친 이 뒤도.
0: 보면 될 로샤 저 저지.
2: 요요.
3: 대로면 라피도 소향이 저기 저지.
1: 오 저기 힘 버르고. 저거 가자. 대지.
2: 요.
1: 다 세트에서 도움 안 되네. 다 자 쪽자 제단계.
2: 요요 쪽자 제단계.
1: 네 라사브라 단계. 야 세트지. 야 또 보면 또 좋을 거 있고.
2: 요요. 만약에 아까 저기 선로즈가.
0: 저기 뭐 선로즈.
2: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봐줄래. 출라해 또 말해.
1: 쇼마 쇼마. 조제 할파 뭐히 정말 싫어. 매땡으로 따사 야리. 리랭이스 정말 초초.
0: 그때 맞음에 보모 저지 델라 좀 거. 나기 뭐서 크레딧 삼아 뭐 보는 요 산툴마.
3: 제제 졸라 졸라 있어요.
1: 졸라 저 쳐를 거다. 땡 어제 로초 일팅 도모 돈을 그들이. 들이 거 제가 지시해 그러고.
0: 랭고 말에 저 저지 레주링에 기타 마론이 이름 보리 드레. 로초 일테 담 보리 거야.
3: 제제.
0: 레티티 삼아는 사투 저 제사. 대산다 올림 때 삼아터는 데 졸라 아니요. 그러 졸라 말에.
3: 제제제 딱 거기 저지 드레. 사투 좀 보더 렌드라. 또 졸라 야치.
4: 周南巴觉得呢不及日子对钱多就为有所心意。有所心吧呢没人写个人年纪男女心多该去为恰其心心。这样有刚当刚写的年限错为没人提当提有功泄露死亡一笔没人写个罗剧当三康戏剧存把写讲义。学段该做拉米车段做而写笔日子写过铁达呢按你打把的表明先看当西区村员把呢绝母鬼把写写。